0: 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. 우리는 너로 따라 이긴 밤을 수놓아. 너와 함께 날아가.
1: Der 80er Flashback. Die größten Hits der 80er bei Radio 38. Immer um kurz vor voll.